0: 다 잡았네.
1: 블랙몬.
2: 나는.
1: 네. 들리고자 라이 버스 라이 들리서곤 라이 운동 그 들어오면 되는 버릇이 나네. 빨리 가오라 가라 비노 사람 그걸 대나느냐 올라지는 그걸 리로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넥스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메라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나우 빨리 갈라오 우나지는 올라지는 이겹바나니 올라지는 우나지는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ምላሽ 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